0: 合得，一定系你姐姐翻咗嚟，佢叫你嚟揾我嘅咧。
1: 我都准备出门噶啦。诶、哎，你睇我打扮成点？
2: 你咪开心住啊！姐姐吩咐我嚟，系阻止你去揾佢噶。如今佢唔可以喺屋企见你啊！
0: 系唔系真噶？
2: 喂，点会讲大话呢？睇你而家个样啊，失魂落魄咁，真系好可怜啊！
0: 你仲取笑我？
2: 你唔使咁失望嘅。姐姐话今日唔可以喺屋企见你，佢嘅意思系话要你喺你自己屋企等佢嚟啊！
0: 叫我等佢啊？